0: Mira drinking water. Fresh, cool, calm.
1: V-Care 들어보셨나요?
2: V라인을 위해 내가 바꾼 건 딱 하나. Twice a day, 미아르.
3: 迷子でもいい。前へ進め。
4: 新作リズムゲーム。

0: Paano manood ng GSEA TV? Pindutin ang power button sa inyong remote. Pindutin ang menu at piliin ang channel list. Hanapin ang GSEA TV gamit ang up and down buttons. Pag nahanap na, press OK and enjoy watching.
1: Ngayon, 찾아 어디든 간다.
2: 여기 건물주님.
3: 아이, 슈퍼스타신데요.
2: 얼마나 좋은 애장품을 가지고 오셨는지
3: 고가인 물품 있을 수도 있으니까.
2: 아, 이거 좀 감이 나가는데?
1: 나 깜짝 놀랐어요.
2: 아, 잠시만요.
4: 네.
2: 정현이가 한다, 한다, 한다. 프로그램입니다. 자, 두 번째 프로그램이고요.
4: 진짜 열심히 살았어.
5: What's up, what's up, guys? Welcome to my Beanie Verse.
6: 8 members. 1 game master.